주먹을 걸어 시계 바늘이 지배할 수 없는 걸 뱉어 위대함이란 말이 날 닮지 못하게 하는 low 시선을 댔어 걸어가는 길 내 뒤에는 동명에는 내 옆 영광만이 오직 나의 앞에 있어 세상이 내 이름 앞에 거룩한 전능함의 이름을 붙이지 않게 흔하 내 이름은 이 땅이 그 어떤 광명보다도 밝게 내 이름을 전능함이라 부르지 않게